0: 저는 뛰도! 그만 뛰도!
1: 사람이 안 아프라 하리! 헤이!
2: 在上面，咱们在下边，英雄无用武之地。三个洞口，叫鬼子挖开了两个，等着鬼子把地道一节一节全挖完了，但有天大的本事也施展不开。
3: 怎么办？
2: 走，到灶口看看去。

0: 这是煎饼，等敌人大部队到了再打。呀，
1: 기다려，멋지게다。呀，哪里人呢？你是听见的？同志们，모두겠습니다。你们都要出能干的，청산당하는거는마찬가지입니다。
2: 대통령님! 당관을 가져오겠습니다.
3: 됐어. 중대의 작은 부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네, 먼저 중대를 이끌고 최대한 빨리 정진해. 범인을 잡아야 한다.
2: 네, 알겠습니다.
4: 그리고 민홍산이 여기서 멀지 않다. 언제든지 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바란다.
2: 네, 알겠습니다.

0: 자네 부대는 어떻게 됐어?
1: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0: 한 번의 강행군으로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다는 게 말이나 되나? 도대체 평소에 훈련을 어떻게 시킨 거야?
2: 군도 왜 저걸 기껏해야 한계 부대입니다. 제 생각은 한계 소대에 좀 더 후방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아, 그렇게 해.
3: 네, 알겠습니다.

0: 사람 몇 명으로 역공을 한다고?
1: 이건 외준들이 더 보내 저들이 넘어지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0: 좋아, 그렇게 하지. 제가 항해준대 데리고 가겠습니다. 지준대, 나 따라와! 적군의 항해, 도각해!
2: 기계 과중대, 도착했습니다.
3: 왜? 이제 온 거야. 빨리 전투 준비하고 전벌을 집어내!
2: 네, 알겠습니다!

0: 这是三排在狠狠地揍敌人屁股，快到咱们了，要不他们俩我去炮阵地了，你注意安全，你把那四个战斗的小组救在附近，有情况你喊一声，他们就能听见。我先走了，
1: 等会儿，
0: 记住啊，别着急开炮，等我的命令，再给李伟军多一点时间，让他们把占领主峰的消息传出去。
1: 是，明白了，注意安全。 무슨 일이야?
2: 적군이 박격포 진지를 공격했나 봅니다. 저희가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 것 같습니다.
1: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그저 한계중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켜보자고. 한계중대 이끌고 후방에 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
3: 예, 알겠습니다.
1: 우린 계속 전진한다.
2: 네, 알겠습니다.
4: 앞으로 전진!
1: 전진!
4: 빨리 빨리 전진! 움직여!
3: 这几门炮还好着呢。

0: 정신병.
1: 네. 무슨 지시가 있으십니까?
0: 사단님께 보고해라. 우리가 고지를 점령했다고. 지금 바로 보내.
1: 네, 알겠습니다.
0: 아, 그리고 미군이 5인 폭격하지 않게 황참모에게도 연락해. 미군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 우리도 가지. 지형 확인 후 방어 배치만 잘하면 사단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2: 네.
0: 가자고.

0: 잔네 말이 맞구만. 민중사 이남은 위험하지 않구만. 우린 반드시 이곳을 사수해야 한다. 사단장님도 우리 작전에 만족하실 거야. 백창호,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나?
1: 중국군의 침투 부대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됩니다. 왜 아무런 정황이 없었을까요?
0: 상대 못할 적을 만나면 36개 주랭랑이 현명한 법이야.
1: 설마 함정행 아니겠죠?
0: 자넨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 걱정할 거 없어.

0: 나게 괜찮으 십니까? 난 괜찮네. 자네 괜찮은가? 외병! 외병! 남쪽에 외목이 있다. 남부들이 다시 북극할 수 있으니 사장님 모시고 바로 족속으로 가서 맥들어 알겠다!
1: 네!
0: 자네 몸 조심하게. 가시죠. 가! 빨리! 지금 바로 부산 단지를 숲으로 이겨 시키다! 빨리 움직여! 빨리!

0: 흩어진 병사들을 전부 엮기로 와서 집합해! 흩어진 병사들을 전부 엮기로 와서 집합해!
1: 누가 우리를 엮기로 집합하라고 한 거야?
2: 몰라. 나도 집합하라는 소리를 듣고 왔어.
3: 살

0: 죽이라고! 미키가 되기 싫어! 야, 이 중국놈들아!
1: 말이야, 날 죽이라고!
0: 중국놈 새끼들아!
2: 인생만장아!
1: 야!
2: 할 먹고!
0: 새끼들아, 날 죽여!
2: 샤이가
0: 날 쏴! 야! 너네들로 날 쏘라고! 날 죽이라고! 난 맨날 이 사람은 맨날 이기 싫어!

0: 上！团长们要怎么过？
1: 얼른대장님에게건사들려대장님이널구해준거야
0: 됐고방랑하지마내말잘들어빈도산으로우리가왔던게기억하나
2: 기억합니다
0: 그럼그쪽으로위로떨어진곳에서집합시켜가는길에아군만나면다시그곳으로이동해
2: 네
0: 군과만나면부사장님의명령이라고해
2: 네알겠습니다
0: 부사장님은어디로가셨는지봤나
2: 못봤습니다
0: 그래조심하고지금바로출발해
2: 네야따라와
0: 개새끼들

0: 대신 기다려! 지금 뭐 하는 거야? 종회! 빨리 생각시켜! 엎드려! 종회! 이쪽으로! 나 백종호다!
1: 백종호, 백종호!
0: 聚集，两班齐射！
2: 아이씨, 이 바보 같은 것들.
3: 대대장님, 아군입니다. 쏘지 마십시오. 보사타전님이 보내셨습니다.
2: 그래? 어디야? 안 돼.
3: 네.

0: 어머니, 원래 버섯입니다.
1: 변성호 불어. 경기를 해제한다. 절제. 빨리 가자.
2: 회장님. 이 신호탄은 놈들의 민둔산 고지를 다시 점령하기 위한 집합 신호원인 것 같습니다.
3: 미군에게 연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다리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거야. 놈들의 반응이 적바르구나.
2: 저 놈들은 전부 전차병입니다. 분명히 사전에 미군 주둔지를 정찰을 했을 겁니다.
3: 우리 부대 손실이 너무 크다. 자네 말대로 미군과 협공해서 고지를 점령하는 건데 그러지 않은 것이 나의 큰 실수야.
2: 아닙니다. 부사님 판단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우리 병력이 가는 거 알고 전면저 대신 이런 겨울한 수법을 쓸 줄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도관이 아직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다 함께 중단 남더라도 미군과 앞뒤로 협공만 한다면 놈들을 섬멸하고 민동산 점령하게 줄 수 있습니다.
3: 좋아, 자네 말해 봐자.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민동산 고지를 점령하는 거다. 반드시 고지를 점령한다.
2: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놈들을 섬멸하고 민동산 점령하겠습니다.
3: 좋아.
2: 그리고 부대 재정비한 후에 따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비록 대가가 크지만 반드시 승부할 수 있습니다.
3: 좋아. 이번에 꼭 자네 의견을 존중하지.
2: 감사합니다.
3: 어떻게 된 거야? 적들이 고지를 철수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1: 잔류 부대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철수할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0: 用侦察兵来打正规战，这要不是情况特殊，我是真舍不得。
1: 可是你也是对的，幸亏是我们侦察连，要是普通连队，突厥旅这两场战斗恐怕也不会这么顺利。
0: 前面两场战斗是挺顺利的，但是接下来是真正考验我们的时候了。美军已经调集了一个营的兵力开过来了，还带了4门榴弹炮，后面的李伟军呢应该也快集结好了，前后夹击，腹背受敌。我实在是想不到什么办法可以再打一场以少胜多的战斗了。
2: 没事儿，没办法，咱们就硬扛呗。现在最大的问题啊是防炮击，因为我们后面也有敌人，前面美军炮击我们的时候，我们没有办法躲到反斜面去。
0: 抓紧时间修好工事，要保证每一个战士都有安全坚固的防炮洞可以躲避。另外配置好火力，要确保前后方都能够得到火力派及时的火力支援。
2: 好，我马上安排检查。
3: 队长，
4: 营长，哎，后面队伍都累垮了，要不要休息5分钟？
5: 还有多远？
4: 大约还有1小时的路程。
6: 可以放慢速度，但是不能停。早到1分钟，不知道能挽救多少战友的生命。侦察连只有一个连，可是在他们身后有立卫军的5个连，面前还有美军的一个团。
4: 好，我让大家再坚持一下。同志们，跟上，可以放慢脚步，但不要停。
7: 적자를섬유하려면지금으로선이방법이최선입니다
8: 그방법은치러야할대가가너무크다
9: 부사장님도놈들의전력을보지않으셨습니다이렇게하지않으면더큰손실입을뿐만아니라민둥산도점령하지못할겁니다
10: 그정도까지는아니야미군이곧공격을개시할거고그때우린미군과협공해서고지를점령하면된다오중령네오중령
11: 지금모인부대를2개준대로재정비할수있습니다아직흩어진편사들이남아있어
8: 너는지체할시간없어빨리준비좀시켜
11: 예알겠습니다
12: 나조키스미군지휘관의정보입니다
9: 왜그러십니까
8: 공격을위해집결했던미군부대가적의습격에의해전차4대와한개중대가격파당했네적공격을시도도하기전에끝이났어
9: 그럼미군의다음행보는어떻게한답니까
10: 재공격을위해105mm 곡사포부대4대와한개대대가집결중이다
8: 미군측에서이번협공을꼭성공시켜고지를점령하자고한다
7: 이번공격은우리가민둥산에대한처음이자마지막공격이될수있습니다
8: 그게무슨소리야
9: 너무들의지원부대가곧도착할겁니다이번기회에반드시성공해야합니다
7: 그렇지않으면손실의문제가아니라전군이전멸될거고민둥산도뺏길겁니다이런상황에서도제의견을수렴하지않을겁니까
10: 자네생각이효과적이네자네계획은동의하지만난자네가부대를이끌고선두에서는건용납할수없네
9: 반드시동의를하셔야합니다저때문에다른사람을위험에빠지게할수없습니다첫번째공격은제가직접지휘하겠습니다
8: 백중령자네대한민국공중내가본사람중에제훌륭한인재네
13: Gentlemen, here's the plan. We start the assault 10 minutes into shelling. Echo Company. You start taking forward, taking ground here, 300 yards from the main peak. Foxtrot, you follow Echo, 200 yards behind. Golf Company, you stay in put as a reserve. As soon as the shelling is over, Echo Company, you continue assaulting this direction, taking grounds, creating illusions for the enemy. We're gonna make them believe that we're about to launch a heavy assault on their positions. That's diversion. 5 minutes later, you should be able to reach this position, 200 yards from the main peak. That's when we launch the second shelling. And then take cover here. Set up mortars and heavy machine guns. After 5 minutes of shelling, Echo Company, you provide the cover fire as we start moving and charging forward with a reinforced Korean army coming from behind the hill. And Foxtrot, you keep marching forward, okay? But stay vigilant. Understood?
4: Yes, sir!
13: Dismissed.
3: 새로 재점이한 1존에는 선발 부대로 나를 따라 초반대 공격을 진행한다. 이 중대는 후발 부대로 어중대와 지휘하에 건프사단님의 면허에 따라 두 번째 공격을 진행한다. 나와 함께 선발 부대로 나갈 병사들에게 묻겠다. 죽음이 두렵나?
5: 두렵지 않습니다.
3: 너희들은 두렵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두렵다.
14: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나? 하지만 소용은 없다.
3: 적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죽음뿐만 아니라
15: 치욕이다.
3: 선발 부대에겐 두 가지 선택이다. 첫째, 죽음 불사하고 적을 물리쳐 지지를 되찾는 것이다. 둘째, 두려움에 떨다가 적에게 개죽음 당하거나 포로로 잡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선택이 무엇인가?
16: 경고하겠습니다. 죽음을 마치고 지지를 되찾겠습니다.
3: 다시 한번 묻겠다. 죽음 두렵나?
16: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3: 좋다. 바로 출발한다. 일준해, 따라와.
17: 把手里的活停一下，新的战斗马上就要开始了。大家都知道，这场战役是为了能够早日实现和平的关键一战。打好了，就有可能是朝鲜实现和平的最后一战。而我们面临的这场战斗，是这场关键战役当中的关键战斗。 只要我们牢牢地守住邱英岭，敌人就不得不牢老实实地签署停战协议，把和平还给中朝人民，还有世界人民。我们都是经历过战争洗礼的军人，最知道战争带来的残酷和苦难。我们经历过战争中的饥饿和寒冷，我们经历过战友牺牲在自己的怀里。 我们目睹过朝鲜的百姓失去自己的土地、房屋和亲人，所有这些让我们比任何人都更加痛恨战争，痛恨战争带来的一切。是为什么？我们又是这场战争当中最主动、最积极、最机智、最勇敢、最不怕流血牺牲的人。为什么祖国人民比我们为最可爱的人？ 答案很简单，因为我们是为了和平而战，为了中朝人民和我们的儿孙不再遭受战争的苦难，不再经历流血牺牲而战。大家说，为了中朝人民和我们的亲人能够早日过上幸福和平的生活，我们愿不愿意贡献给我们的一切？ 乃至鲜血和生命。
18: 愿意，愿意，愿意。
17: 如果我们当中能有人幸运地回到祖国，回到家乡，我请你们骄傲地告诉。 告诉自己的父母、兄弟姐妹、老婆孩子，还有所有的亲友，朝鲜的和平、祖国的安宁，是我们一枪一炮打出来的，是我们的战友用鲜血和生命换来的。我们每一位志愿军战士，终生都会为自己、为牺牲的烈士感到光荣和自豪。同志们，
16: 有！
17: 让我们面对朝鲜的山川大地，肩向背后的祖国宣誓：热血祖国！

0: 계산한 좌측 3천의 우측 나 어디서든 전면적으로 공격한다. 보격이 시작되면 전부 전진 버벅으로 최대한 적진까지 간다. 우리 보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담하게 진격해. 보격이 끝남과 동시에 일격의 진지를 탈취한다. 알겠나?
1: 알겠습니다.
0: 실시.

0: 各单位指挥员，到！要小心敌人的气味性炮击。炮击之后，注意观察敌人的距离。如果敌人还在炮击的覆盖范围之外，那么有可能还会再次进行炮击。多数人还是要躲在防炮洞里。都明白了吗？
1: 明白了。知道了，队长。
2: 观察敌人到。
3: 알았다. 바로 보고하지. 부사단장님, 선발 부대가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미군에게 연락해 포격을 시작하려고 할까요?
4: 잠시 대기한다. 여기 있는 병사들이 날 보호하기 위해 뽑은 최정예 병사들인가?
3: 네, 전부. 뛰어낸 편사들로 뽑았습니다.
4: 좋아.
5: 넬슨.
6: 네. 네.
5: 선발대에 합류한다. 합류해. 백중령을 보호해. 알겠나?
6: 네. 네.
7: Yes, sir.
8: 네. Sir, the Korean army behind the mountains have reported they've deployed. We should start preparing for firing the artillery.
9: Request the artillery strike on enemy's lines. Echo and the Foxtrot Company should start moving toward the Min Peak. As planned.
8: Yes, sir.

0: 이상 전진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1: 이건호, 이건호, 반드시 전진해야 한다.
0: 안 됩니다.
1: 너라고, 이건 면행이다. 안 그러면 너부터 죽인다.

0: 返してきろ、返してくれ。力を貸し上れよ、タロワ。
1: 队长，
2: 后面敌人追上来了，
3: 我们好好排，先去支援三排吧。前面的美军一时半会儿上不来。
4: 不对，这不正常。
0: 队长，三排快顶不住了。
5: 二排长，走，马上带领军人去支援三排。
6: 是，
5: 二排，
6: 跟我走。
3: 我们也去吧。把一班的同志留下来坚持美军就行，打完另一军我们就回来。
4: 不行，你们不能去，这肯定是敌人的阴谋。
0: 他进攻我了，
7: 中国军的指挥官，有本事出来，我们分个高下。胆小了是吗？啊！我在防暴洞里不敢出来。我们大汉军队攻上来了，你来看看。秃头山是我们的了，出来啊！
3: 你在这儿待着。
1: 班长，别走！
6: 班长，杨金武，跟我走！
1: 行，大将班长，
5: 给我回来！
0: 给我回来！
1: 科长，你就让我们去吧，那家伙太可恶了。
0: 他巴不得我们都去呢。李班长，
1: 有，
0: 带着你的人。到防炮洞里边去隐蔽。
3: 什么？
0: 立即执行这是命令。
3: 那二排、三排呢？
0: 他们被李伟军缠住了，我只能最后一个再通知他们。
8: Report the situation,
9: sir. Echo Company reported that there seemed to be a fierce battle on the Man Peak. They suspect that the Korean army has rushed up there. Do we still start the second shelling as planned?
8: Get me the Korean Army Commander immediately.
9: Yes, sir. This is Field Command.
10: 네, 알겠습니다. 부사단원이 미군 측에서 원래 계획대로 2차 폭격 짓는 헬로트는 지금 붙습니다.
11: 그렇게 해.
10: 네, 알겠습니다.
12: 부사단장님, 2차 폭격 말씀입니까? 그럼 백대대장님과 선발 부대는 어떡합니까?
11: 백중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할 정신으로 선발대에 섰다. 미군의 폭격으로 적을 섬멸하는 것이 백중령의 작전이야. 자네도 후발대를 준비시키게. 미군과 협조해 고지를 점령한다. 고지 올라가면 꼭 백중령을 찾아. 알겠나?
12: 네! 알겠습니다!
13: 董事长，
12: 哟，
13: 准备通知二排、三排进入防炮洞。
12: 是。
1: 二排、三排，
13: 等，敌人还在前进。
12: 首长，二排、三排快撑不住了，
13: 再等等。

0: 보석 하나님! 보석 하나님!
1: 백창호! 조심해, 주심. 살아있었구나.
2: 세상에.
1: 아, 다행이다. 살아있어서.
2: 대안해 주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3: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미군이 계속 지원하면 다시 싸울 수 있다. 그래. 위쪽은 어때?
2: 민사는 이미 놈들한테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우리만 생각해야 합니다.
3: 자네 생각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2: 당장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놈들이 민둥산 진실을 정리하고 나면 저희를 잡으려고 조작을 시작할 겁니다.

0: 왜 멈추는 거야? 다른 길은 없나?
1: 이세의 얼굴 따라 내려다녀 계곡을 돌아서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몇 킬로미터를 더 걸어야 합니다.
2: 다른 데는 없나?
0: 있습니다. 이곳에서 밭을 타고 내려가 절벽 건너편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영포대 정오로는 불가능합니다.

0: 보잖아요, 형님. 잠시 대기하십시오. 왠지 느낌은 좋지 않습니다.
1: 왜 그래?
2: 만약 놈들이 여기서 우리 적격한다면 우리 피할 길이 없습니다.
1: 그건 불가능하다. 놈들이 우리보다 앞설 수는 없어.
0: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부대의 전투 의지와 현재 반응은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1: 모두 이쪽으로 와! 반지로 간다!
3: 우리가 포위된 것 같다. 저도
1: 저기 지휘관! 지금 당장 붓대 만들어야 모기를 버리고 도망하라고 명령하라! 반항하면 죽을 뿐이다! 우리는 포로를 우대한다!
2: 부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 의견을 달아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정하는 건 자살 힘이나 다름없습니다.
1: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다!
2: 이전에도

0: 이제 와서 죽는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1: 그렇게 될 수 없다.
0: 부자 나느님, 제가 듣기로는
2: 목숨을 살려준다.
0: 저놈들은 보로를 우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몇 번 죽다 살아났습니다. 저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3: 连长, 会不会有阴谋?
4: 백창아, 뭐하는 거야? 백창아!
5: 九强部下，是真的吗？中国军人，你们说话算话吗？
4: 백창호, 명령 불복종은 사형이다.
0: 어쩌면 이게 저에게 가장 좋은 결말인 것 같습니다.
4: 무슨 개소리야!

0: 이 임시 수용소에는 마력대 1000명의 포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환 협정에 의해 돌아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번 전역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계속하세요.
1: 전민아.
0: 뭐합니까?
1: 왜 그래? 제 동생.
0: 계속아.
2: 소민아.
3: 형.
2: 잠깐만.
3: 형.
2: 소민아.
0: 어디가?
3: 형.
0: 뭐하는 거야?
3: 형.
2: 내 말 좀 들어보게. 이런 곳에서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 가족을 만날 수 있다고. 다행히 만날 수 있게 해줄게.
0: 빠져.
2: 고맙네. 다행이다.
0: 계속 가세요.
3: 소민아. 소민아.
4: 형.
3: 형.
1: 너가 왜 여기 있어?
3: 어?
1: 어떻게 된 거야?
3: 나 중공군의 방송을 듣고 이거 남겨뒀다가 공격 시작되자마자 무기 버리고 도망했어.
1: 여태까지 갖고 있어.
3: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형, 형 왜 여기 있어?
1: 나도 두 사람 있어.
3: 나 계속 형 걱정했는데 형도 둘째 형처럼.
1: 있었구나.
3: 여기 오자마자 수송을 했었어. 마침 여기 있던 둘째 형 저한테서 들었어.
1: 어쨌든 너라도 살아있어서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3: 난 여기 올 때 둘째 형 만날 수 있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결국
1: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있고 여전히 꼭 끝난다는 거야.
3: 응? 형 많이 보고 싶었어.
5: 살아줘서 고마워.
6: 经过15天艰苦卓绝的浴血战斗，中国人民志愿军和朝鲜人民军在朝鲜战场最后一次战役中取得了重大的胜利，打残了李伟军军队的4个主力师，收复阵地160余平方公里，拉平了我方的战线。 让叫嚣持续作战、单独北进的李承晚彻底丧失了阻挠停战的底气，而美军为找回面子的疯狂反攻，也没有达到他们预期的结果。朝鲜停战已经是大势所趋，不可阻挡。